마치 참수리 꾀꼬리 볼로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 솔새 검은머리 무흥대새 팔색조개두루미 마위종다리 삼계개리 흰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붉게 참에 엄독수